0: 약간
1: 숨 많이 했대더냐?
2: 양대파 양대뿌리
3: 양대 뜨만의 뜨만의
4: Yo Pachaiki, Herbol.
5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6: Voces compartidas. My Wallace Wanches, Cauca.

0: 약간
1: 숨 많이 했대더냐?
2: 양태파 양대꼬리
3: 양태네 뜨만의 뜨만의
4: 맞아요. 아빠 왜 나이에
5: 유발 차이지 에르볼
6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
7: Ma igual es guanches causas